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와인에 대한 오해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로 와인은 오래 묵힐수록 맛이 좋다거나 스크류캡은 싸구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와인 중 90% 이상은 1년 안에 마셔야 하는 것들이고

0: 은근히도 와인 따는 법을 몰라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딱딱 요렇게 보통 이렇게 볼록 나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 내려서 가운데 꽂아. 그래갖고 끝까지 돌려요.
1: 하나 둘.
0: 자, 하나를 여기다 딱 껴. 쭉 올려요.

0: 코르크 오염에 따른 와인의 변질을 막기 위해 스크류캡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Vi è infatti in questo gesto, nell'apertura della bottiglia, una bellezza tutta particolare, quasi rituale, se me lo consentite.

와인 스크류 캡 머지케어는 3단계 필살기 보여드릴게요. 와인은 일부러 여러분들 친숙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스크류 캡 열 때 뚜껑 부분을 잡지 말고 그 아랫부분을 잡으라는 영상은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0: We are waves, vibrating waves. In experiments.
1: Hola amigos, hoy vamos a ver cómo usar el abridor de palanca, ¿de acuerdo? El abridor de botellas para palanca. Lo que vamos a hacer es tirar la palanca hacia detrás. A la hora de abrirlo, vemos que se va a plegar, pues, lo que nos va a abrir la botella, ¿ok? Este espiral metálico, esta pieza de aquí, vemos que la palanca lo tira para arriba y lo tira para abajo.
2: 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팟캐스트의 방송은 와인에 대한
1: Vamos a colocar, vamos a abrir la palanca del todo y vamos a colocar dentro de esta especie de gafa, pues vamos a colocar, ok, esta
2: 지식,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안 가르쳐주는 와인에 대한 상식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pieza esférica, vamos a colocar la parte de arriba de la botella, ok, vamos a meter la palanca.
2: 여러분들 이제 책을 아무리 보셔도 잘 안 나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acia abajo ya nos habrá penetrado en el corcho. Ok, vamos a meterla al máximo hacia abajo. Nos habrá penetrado ya en el corcho. Y
2: 첫 번째 시간에는요, 와인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게 뭐 화이트 와인이냐, 레드 와인이냐 이런 종류가 아니고.
1: Ahora lo único que tenemos que hacer es tirar hacia arriba. Ok, tiramos.
2: 와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의 와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1: hacia arriba con toda la comodidad del mundo. Ok, y vemos
2: 이렇게 따는 방법이 이제 이런 코르크 오프너 반드시 이런 코르크 오프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1: como nos sale sin ningún esfuerzo. Ok, el tapón de
2: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1: la botella de vino, ¿de acuerdo?

0: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와인에 대한 오해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로 와인은 오래 묵힐수록 맛이 좋다거나 스크류캡은 싸구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1: Vediamo allora in questa puntata come si apre correttamente una bottiglia di vino.
2: Denn der Zapfen wird schräg aus dem Flaschenhals gezogen. Sommeliers wissen, dafür braucht es etwas Kraft und viel Übung. Fazit? Ein Modell für Liebhaber. Die Variante für jedermann ist diese, der Screwpull. Was ihn so praktisch macht, ist der sogenannte Selbstzieher-Effekt.
3: Você vai ver aqui, vai mostrar a rolha aí, tá muito úmida. É muito natural isso nos vinhos mais velhos. Ele vai ter até cuidado maior aí para não deixar isso cair no líquido.
4: Innanzitutto apriamo il coltellino del nostro cavatappi. Dopodiché dobbiamo andare a incidere non nel primo gradino, ma nel secondo gradino della nostra bottiglia, partendo da ore 9 e con l'ausilio della punta del nostro coltellino incidiamo la capsula fino ad arrivare a ore 3.
5: Semiprofessional. In niciun caso de amator.
6: Apropiamo.
5: A
6: metallica dei Buda Stickley.
5: Asta a spus-o el.
7: They start to vibrate at different frequencies. They can no longer interfere with each other. So why is it that your radio cannot listen to Radio Moscow?
8: 돌려서 딸 수 있는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딸 수 있는 그런 스크류 캡 와인이 되겠어요.
9: Voice. Es así de fácil, así de simple.
8: 첫 번째 이 스크류 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9: este tipo de abridores, okay? Muy práctico. Okay, muy rápido, muy fácil de usar y muy práctico.
8: 보통 와인은 이렇게 코르크를 오픈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9: Tal y como habéis visto. Okay. Vale, solo tenemos pues que tirar la palanca hacia un lado, meter la botella dentro, tirar la palanca hacia un lado y
8: 스크류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관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0: 와인병의 코르크 깔끔하게 오픈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와인 오프너에 달려있는 나이프를 활용하여 커버를 제거해줍니다. 간혹 이 나이프가 없는 오프너도 있는데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깔끔히 제거해줍니다. 수직으로 스크류를 넣는다면 코르크가 부서지거나 깔끔하게 오픈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에 보이듯 스크류의 뾰족한 부분이 코르크와 수직이 되도록 넣어줍니다. 뾰족한 부분을 넣었다면 스크류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주며 돌려주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병입이 오래된 빈티지 와인이나 저렴한 저가의 와인일수록 코르크가 부서지며 오픈되기 쉽습니다. 깔끔하게 코르크를 제거하면 소중한 빈티지 코르크를 수집할 수도 있고
1: Una vez introducido, lo giraremos un poquito hacia atrás y levantaremos la pestaña para que con el mismo giro se vaya levantando el corcho, vaya saliendo ese corcho de la botella.